0: 아빠침으래 구르바빠침으래 축축축축축구래 구사빠나비 기마야루 마이레틴 브로시우도 바레코
1: 뷰터빠니 바데디 따라보 빌비던나 사레이니 가로보
0: 구르바빠침으래 우리바빠 침래 축축구축축구래 고사빠나 데케 마야루 마이레 딩로시우도 바레코
2: Thank you.
3: The second project is called Hear Her Singing.